0: 속엔 두 쌍이 딱 막아 나갱인능네
1: Hello.
0: 어, 다 바인나.
1: Hello.
0: 둥가 속엔.
1: 에이. 에이 둥가 속풍아 아 거인남이 아래네 브라크터 디아 뉴르미 우타르포코 아 오카고 마게리마타 아 맘